같이 참소리 꾀꼬리 물렁뼈마귀 개똥지박이 기러기 큰 무리제비 갈매기 방울새 홍방울새 검은 사막 땅 솔새 사각 좀 허들 솔새 검은 머리 무